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의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나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9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오년 7월 28일의 날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전시 39개 중소학교에 2만 9,906명 재학생과 58개 공립유치원, 민영유치원에 3,123명 원생들이 새학기를 맞이했습니다. 고3 경축 연휴 기간 도나시는 알심 들여 1년의 특색 문화 관광 활동을 기획하고 출범했습니다.

있습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의 상세한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전시 39개 중소학교에 29,906명 재학생과 58개 공립유치원, 민영유치원에 3,123명의 원생들이 새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시실험 소학교는 1학년 신입생들이 보다 빠르게 교정 환경에 융합되고 하루빨리 서먹한 감정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입생 환영 활동을 열심드려 전개했습니다. 활동은 총명점 찍기, 길상물건 만지기, 고무경료 북치기, 손도장 찍기 등 의식감이 충만된 창의적인 절차를 설치해 신입생들이 체험 과정에서 교정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제일중학교 교육집단도 새학기 시작 함께 중국 꿈 구축 주제에 국기 개양식을 거행했습니다. 장엄한 국가가 울려 퍼지자 오성불근기가 개항됐고 전교 사생들은 국기 아래서 조국에 대한 열애와 충성을 재차 되새겼습니다. 전시 각 중소학교 사생들은 또 내일의 태양을 받들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음악 사상 정치 수업을 시청하며 청소년 사상 정치 인설을 심화했습니다. 시교육국은 공안, 검찰원, 법원, 사법 등 단위와 연합해 교정 내 법치 선전 강연 활동을 전개했는데 사업일꾼들은 청소년 성장 특징과 교정 내 일상 위험 우환, 기초 법률 지식 보급을 초점으로 교정 내 폭력 예방, 청소년 위법 범죄 예방, 합법적 권익 수호 등 내용 설명으로 학생들의 법치 관념과 안전 예방 의식을 강화했습니다. 이날 전시 58개 공립유치원과 민영유치원에 3,123명의 원생들도 개학을 맞이했습니다. 시제5 유치원은 마법 별나라 즐거운 개학, 개학 맞이 및 개학 후 첫 수업 계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전시 각 학교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개학 후 첫 수업은 안전교육, 전통문화, 과학탐구, 홍색교육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됐고 학생들과 유치원생들이 몰입식 체험 과정에서 신속히 집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9.3경축 연휴 기간 도나시는 알심드려 1년의 특색문화관광활동을 계획하고 출범했는데 다채로운 경기활동과 몰입식 체험 대상으로 농후하고도 상서로운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9.3기간 육정산문화관광구는 2026 금빛가을 자치주 창립 경축 계열 주제 활동을 출범하고 풍경구에서 9.3맞이 열동축제 야외 도보 초청 경기를 개최했는데 천여 명에 달하는 운동 애호자들이 성전 호반에 모여 가을날에 산수건신성회를 즐겼습니다. 육정산문화관광구는 또 동보적으로 양정승맥 호영삼생 주제 요원 활동을 가동하고 인증도장 찍기, 문예공연 등 풍부한 내용들을 마련했는데 다양한 몰입식 활동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함께 자치주 창립 기념일을 경축했습니다. 9.3 연휴 기간 육정산 문화관광구, 육정산 무동력 놀이터, 육정산 온천, 육정산 별빛 캠핑장은 루게로 2만 4,800여 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접대하고 130만 2천원에 달하는 영업수입을 올렸습니다. 풍부하고 다채로운 경축활동은 체육, 문화, 관광에 깊이 있는 융합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연휴 기간 문화관광 소비 잠재력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다음 단계 도나시는 계속 당지 특색 문화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더욱 많은 고품질 문화 관광 상품을 출범해 구역 내 문화 관광 브랜드를 빛내고 도나 문화 관광 산업의 질적 제고와 승급을 조력하게 됩니다. 2026년 상반년 도나시는 전용 문화관광 융합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중점 문화관광 대상의 질적 제고와 승급을 추진하며 관광 제품의 업종 형태를 부단히 풍부히 한 데 힘입어 문화관광 산업 종합 실력과 브랜드 영향력 모두 안정적으로 제고됐습니다. 상반년 도나시는 연인수로 466만여 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접대했는데 동기 대비 19.18% 상승했고 관광 종합 수입은 56억 4,400만 원에 달했는데 동기 대비 16.47% 상승했습니다.
육정산 문화관광구는 문화관광 융합과 업종 형태 승급에 초점을 맞춰 당지 역사 민속 문화를 깊이 발굴하고 성련호 연안 문화관광의 새로운 명소를 건설하는 동시에 각 관광 명소의 레저 체험, 인기 인증 장소를 증가하고 상시화적으로 입장권 할인, 세트 티켓 할인 등 해민 활동을 출범해 5회급 문화관광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냈습니다. 상반년 육정산 문화관광구는 연인수로 71만 3,800여 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접대해 동기 대비 6.48% 장성했습니다. 도나시는 또 통일적으로 중점 문화관광 대상 건설을 계획하고 추진했습니다. 금강 호텔군 대상의 주체 공사는 질서 있게 시공되고 있는데 2026년 연말이면 전부 준공돼 사용에 투입될 예정이고 발해 구국 역사 문화 체험관 대상도 이미 전면 가동됐고 로백산 풍경구 심층 개발도 동보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문화관광 브랜드 전파력도 지속적으로 열기를 띠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도나시는 중국 현역 관광 전파력 종합실력 100강 명단에 제48위로 입선됐고 2026년 전국 피서기후 자원지도에도 입선됐습니다. 도필생화 장인독창 도나 민간 칼그림은 국가대극장에 진입해 5일간 연인수로 6만 5천여 명에 달하는 관람객을 접대했고 현장에서 15폭의 원작 그림을 판매했으며 주앙 및 성급 매체 미니 동영상 플랫폼에 158개에 달하는 선전 관련 영상이 발표됐고 온라인 전파량은 5개로 4천만여 차를 돌파했습니다. 동북축구 슈퍼리그에서 도나시 문화관 명태 응원팀의 특색 연출 인기 열도는 신속히 치솟았고 관련 동영상 플랫폼의 열람량은 거의 1,000만 차에 달했습니다. 관광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됐는데 관광가이드 관련 불법행위 현상과 강제소비 현상을 집중 정돈하고 루게로 9만여 원에 달하는 관광객들의 경제 손실을 만회해줌으로써 관광객들의 만족도도 뚜렷이 제고됐습니다. 2026년 상반년 도나시는 연인수로 466만여 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접대했는데 동기 대비 19.18% 장성하고 관광 종합 수입은 56억 4,400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16.47% 장성했습니다. 다음 단계 도나시는 계속 전역 문화 관광 융합에 정력을 기울이고 알심들여 황금 9월, 10월 관광 성수기 조제 활동을 가동하는 동시에 정품 관광 노선을 출범하고 구역 내 관광객 내원 연동을 심화해 경유지로부터 목적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 공공문화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문물 보호와 비물질 문화유산 활성화 사업을 참답게 잘하며 경기 관련 경제, 견학, 인기 완구 등 새로운 업종 형태를 육성하며 전력으로 전시 문화관광체육사업의 고품질 융합 발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9월 7일 성정부 신문판공실은 정책동향회의를 소집하고 길림성 곡식대 종합리용 지지에 관한 약간한 조치를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 성농업농촌청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곡식대의 과학적인 환전 리용과 질적 향상 능률 추가를 추진하기 위해 길림성은 현유의 정책을 기반으로 최적화 조정을 진행했는데 곡식대 등 유기비료를 이용해 실비 작업을 진행하면 보조금 표준을 최고로 무당 150원 이상에까지 상향 조절합니다. 보호성 경작 곡식대 복사율이 60% 이상일 경우 무당 보조금 표준은 80원까지 상향 조절하고 이러한 기초상에서 조경, 파혼, 심송 작업 중 하나만 전개해도 무당 25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두 가지 보조 정책을 모두 향수할 경우 최고로 무당 105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향수받을 수 있습니다. 가을철 옥수수 곡식대 전수 환전, 벼 교반 및 건평 면수 서례 등 작업을 진행하면 무당 80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향수받을 수 있습니다. 도나뉴스 마칩니다. 계속해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